아이갓 러브네 근앙탈 퍼소네 에시네시 비 아가즈바니 고아티 모아바후 메테네 도너 페핀데 베 아이도네 증다이 능탐문 하나 송하나 라네 자등 고힌 순드로 브로닝가 나오네 비등세 그다 미테후 데이마니 데야 메테네 바트라 테리서브로 나르지